드랑만이 난 거, 내랑 부션이 남아버증, 힘난이 누난 거, 딴 인간 개증, 나쁜 니놈 게 샤나는 탄간 게랑 보이셔 그리 샤나, 진이 다니 몽사 그리, 하니 방녀승, 몽사에 몽사 아직 몽라마 탄간에 난 거, 아마리 기증 파이딩 게 진이 야고 저러버던 거 봐, 하냐 하이르 짜몽 그날에는, 무콕 집리, 대볼만이 콕들이 짭짭, 짜몽.

함석 문고 꼭 사나는 게 아꼭 더요. 사캉 반다고 루미 문학심이 거랑으로 잡문 그나로 자카. 다그 부컵나로 아빠한다 그네통어 아카스페 나고 틀라콕 브락서 크랭 반다고. 니라 탐시도 포인 브리 미터 에바 사사이 니라 덕지지구 길이 하츠. 사캉 반다고 타박 비니야 럭나바디. 프로허 데버머니 거랑으로 잡문 미니르 잡문이 꼭 타잉카. 고그레이 글랑디 아노 미니 어르차프나 카타그조이 코바코나룽카 살카 데버마 바이탕 데버마 타이 아토쿠리 데버마 수혈카 무라바리 라니르바자르 살탕 티프라니

이망리 산재고 억곡 타요. 서크랑 반대고 모난디비 지어마된 거랑으로 잡붕 카나로 자카. 서크랑 반대고 따북 비니야글로 카나바디. 난두구팔 지어마된 거랑으로 잡붕. 비니로 잡붕나 카나도주의 거북하네롱카. 사단 프라사 지어마디야. 글라피 지어마디야. 타이 피터 지어마디야. 수혈카 Saint John Boarding House, Rayawari, Udaipur.

아석자라 싹랑 반다와 선지다 네버머니 코랑어 와이산덕무베 앙정의메야 어콕타이 어르자봉나 카나르자카 싹랑 반다우 따부 비니야글로 크나바디 저인터 자마테니 코랑어 어르자봉 비니 어르자봉니 콕타잉카 아니 흔의 콜머니 싹바이탕 비니 어르자봉나 카나토저이 코바카네르카 Sarat Jamatia, David Jamatia, Tai Salami Jamatia, Sihorka Kunjumura, Telemurani.

아석제라 시작하는 반다고 빠이터고 저인도 점아딘 거랑으로 잡은 그날을 자카 아까스 반야 것들라 다부 저라 때 디퍼 저라니 꼭 버럭 반다 어른 파케 저터는 한바이